0: 살아가라 싶구나
1: 가슴. 아, 비아자 사르코.
2: 안에서 복근을 잡은 중에 실패가 돼. 아, 내 복나스가 돌리지.
1: 납사해.
3: 얼굴 뛰쳐내 무릎 꽉 걸신.
4: 이 걸음 짜 걸음 짜.
1: 이 걸음 빵래 걸음 빵래.